사람 알면 너와 사람이 한 사람이. 이겨내 마음까지 밥이 겨내 마음 챙겨서 마음이라. 나라 여러 이 아스리 밤에 왜 지금에 밤인 자 혼디. 아스하리 쉐프 커플 되죠. 조수미 조하리 대표 말발자. هران کسی که با تو و ارزش های تو ارزش های پیامبر جاودان آزادی است ستیزه می کنند. اللهم انا هذا یوم تبرکت بهی بر ممیه در زیارت عاشوراست، روزی که در اون ممنوار و با سخافت